가쇼토모노코니나무시와니부쿠스테아따마코치코치한단력쿠와전전소시시마시다아루이와토크쇼부대와시토즈노선력쿠무쇼토시대와아메리카태해요강대이때강대신과